FBS 국가 미디어 카리크럼을 하며 전수다 요섬이 Namaste 유기고 second hour 마라 아버지분이 요섬이 비달리니 아이고서 second hour 바다 라 저 아드버스가라기 아버분이 아미르상은 처음이니 바뀌래고서 안서 서브인다 말래 함라 파타이라노 바이고서 라 보리시 one of the lucky winner 분이 안수니니 전수다 라 아이리 라이브니 요 hour 마 요다 미디어 기드 모피리 분다 비고 마사 마락니니 투 second hour 마 다블리 두비 피처 바가분이 순다 나 비스나 라바나 자한수 라 요섬이 비브나 타운 바다 다블리 함 Sunuansa, 105.4 megahertz, Editapaya, locally Hununsa Bani, Folkstone Bata, Amlasuna Saknunsa, Tapico Ariama, Red Access Nabuko Karnama, Simply Dabili, BFBS App Don Gornos, Rabimna Station Surmati, BFBS Gurga, Selegarira, Sunna Saknunisa, Risigar Hamla Smart Speaker, Marfit Bani Dabili, Hamida, Sunna Saknunsa, Simply Banuhala, Play BFBS Gurka. Rali Libani, Yumito Geet, Ragnini Su, Tapico Mazama, Muskan Raiko Sa Sajar Vajpeti Ka Was Bain Chikar Nuhus Ida Hami Karikram Go Aile Third Arma Samachar Pasad Pini Nisong